0: 뭐야 그의
1: 멜론웨어
0: 그의 연수하기 멀쌍하게 훌륭한 곰팡 세 바프에
2: Psalm 150 verset 6 Tout ça qui respire louez l'éternel